믿으신 미샤이도 그 안에 생활하리 시니 디바람이 엔딩이 바람이 양수비니 베타 모알이 하다 dan temani beta katong dua lewati waktu bersama. Mari jua mengerti beta sedikit saja.